6:42 이 미스터 바우 나고 에브리데이 일라베트라치 카르티자 7:00 카스쿠소 마홍쿠 인테리사니 안테나 나시오날 카르티 카르티 이탈리 카티쿠가 브라질 일라베텔라 로베르토 카를로스 나 헨치 카르티자 6:43 에스 카레 수요.